0: 수가 넘어요. 한도 사탄대요 타바사 하다보고 응요 다다요 너무 토사던요 다 아삼나 스빌리존이 하탄교고 다도도 다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Hello Germany, enjoy the music on Radio Handball.
2: Radio Handball Italia, pallamano per passione.